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1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8월 초 여섯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시당위 서기 서주원의 주최하에 2026년 제14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9월 15일 대석도진 할바령 천 역사관이 정식으로 편액을 제막하고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아래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시당위 서기 소지원의 주최하에 2026년 제14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습근평 총서기 리강 총리의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 산사태 피해, 산동 청도시 북해조선소 화물선 화재 사고 발생에 관해 내린 중요한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관찰했으며 당정 영도 간부 생태환경 파괴 책임 추궁 방법을 전달 학습하고 도나시 공상연합회 총상회 2026년 기박금 사업 방안 심의고를 심의했으며 정협 도나시 제15기 위원회 기박금 위원회 인사 배치 사업 방안 심의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당위 당조와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해야 하는데 강태민 동지에 대한 깊은 정감을 열심히 사업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사상과 정치, 행동 각 방면에서 시종 당 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산업 육성, 개혁 혁신 등 중점 사업을 억세게 틀어주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력을 쌓고 능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정치 업적으로 삼고 취업, 교육, 의료, 양로 등 군중들이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알심들여 민생 사업을 참답게 전개해 전시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상하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지시 정신을 참답게 관철시달해야 하는데 극한 사유와 밑선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해 재해 예방, 재해 감소, 재해 구조 각항 사업을 참답게 잘해야 합니다. 각급 각 부문은 엄격히 성당위, 주당위 각항 사업 요구와 대조하며 극단적인 악천후로 인한 붕괴, 산사태, 산홍수 등 각종 지질재해에 초점을 맞춰 우한 지점 더하기 위험구역 이중통제 기제를 세심하고도 실속있게 시달해 모든 취약 지점마다 경시 표식이 있고 위험 대비 안전조치가 시달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아홉 가지 소규모 장소, 영업용 자가 건축 주택, 도시 농촌 가스, 비석탄 광산 등 중점 영역을 비롯한 풍경구와 명소, 양로기구, 병원, 학교 등 중점 장소를 면밀히 주시하며 실속 있고도 세심하게 안전 우환을 조사해야 하는데 불법 위법 생산 경영과 건설 행위, 중대 위험 우환이 존재하는 기업, 책임 시달이 확실하지 못한 단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정 정돈을 추진하고 폐환식 관리 통제를 실시하며 위험 우환을 제거해 인민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세 안정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새로 수정한 당정 영도 간부 생태 환경 파괴 책임 추궁 방법은 적용 범위를 사업 단위, 개발구, 국유기업 및 내설기구에까지 확장했는데 전시 상하는 녹색 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사상 방면으로부터 생태 안전이라는 이한 고리를 확실하게 틀어주어 경제 발전과 생태 보호의 선순환을 소진해야 합니다. 각 부문 제1 책임자는 제1 책임자 직책을 확실히 짊어지고 생태 환경 보호 정치 책임을 참답게 시달해 도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튼튼한 생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 15일 대석도진 할바령 천 역사관이 정식으로 편액을 제막하고 사용에 투입됐는데 도나시 홍색 교육, 민속 전승과 향촌 문화 진흥을 위해 새로운 진지를 추가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왕계립,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전강, 부시장 송지구, 시종협 부주석 류경생이 현판식에 참가했습니다. 의식에서 왕계립이 향진당위 책임자와 함께 할바령 천 역사관 편액을 제막했습니다.
연후에 의식에 참가한 영도들은 함께 전시관을 참관하면서 참답게 해설을 청취하고 할바령의 심오한 홍색 역사와 만족 민속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할바령 촌 역사관은 홍색 기역, 역사 기로, 민속 전시, 견학 실천을 일괄화한 종합성 문화 진지입니다. 전시관 내의 내용들은 맥락이 명확하고 역사 자료들은 상세하게 기록됐으며 할바령의 역사적 변천과 인문 축적을 전방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시청은 진귀한 문물, 역사 도편 문자, 정경 조각품 등 다양한 전시 형식으로 당지의 중대한 역사 사건, 항일 전쟁의 격정적인 세월과 독특한 만족 민속 풍정을 생생하게 재현해 관람자들로 하여금 몰입식으로 당지의 심오한 역사 내포와 보귀한 홍색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군중들에게 홍색 교육을 받고 향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해줬습니다. 근현의 대속도지는 당지 홍색 자원과 민속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보호 전승과 개발 활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홍색 교육 진지 건설을 부단히 완벽화하고 당지 홍색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며 문화 건설로 민심을 응집하고 홍색 문화 관광과 향촌 지능의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9월 15일 시민무장부는 2026년도 가을철 신병입대 환송의식을 거행했습니다. 30여 명의 열혈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군영으로 향해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사명을 이행하게 됩니다. 신대 상무위원이며 시민무장부의 과가봉, 시민무장부의 우도가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신병들은 늠름한 자태와 악량된 정신 상태로 8.1 군기 앞에서 장엄하게 선서하며 국방 건설을 위해 투신하고 조국을 위해 보답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맹세했습니다. 의식에서 과가봉이 2026년 하반년 신병 입대 정병 배치 방향을 전달했습니다. 신병 대표가 발언을 하면서 전체 신병들을 대표해 군영 생활에 대한 기대와 국가를 위해 역량을 기여하려는 결심을 표했습니다. 연휴에 시민무장부 시퇴역군인 사무국에서 각기 신병들에게 입대 기념품을 발급하고 신병 가족들에게 영광패를 발급하고 나서 국방사업에 용감히 뛰어든 신병과 국방건설을 묵묵히 지지해준 광범위한 가족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시민무장부는 전체 신병들은 고향 인민들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군영에서 의지를 단련하고 실력을 키워 영혼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토지가 있고 품덕이 있는 새시대 혁명군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개인 리상을 강군 흥군의 위대한 사업에 융합시키며 충직하게 임무를 완성하고 열심히 단련해 청춘의 열혈로 조국의 안녕을 수호하고 고향인 도나를 위해 명성을 떨치며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군영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랐습니다. 9월 12일 도나시 종업원 실외 조명 구장이 사용에 투입돼 전시 광범위한 종업원들에게 편리한 건신대저 장소를 제공해주고 종업원들의 여가문화 생활을 1층 풍부해줬습니다. 신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시총공회 주석인 왕전강이 가동의식에 참가해 종업원 실외 조명 구장 첫 구기류 활동을 위해 시구를 했습니다. 료현대 따르면 도나시 종업원 실외 조명 구장 대상은 5월 초에 가동돼 건설을 시작했고 8월 말에 전면 준공되는데 부지 면적은 약 1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구장이 사용에 투입된 후 전시 각 기층 공회 조직의 단체 예약을 받아 종업원들의 농구, 배구 등 구기류 운동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고 종업원들의 여가 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시총공회는 계속 종업원들의 운동 진지를 잘 활용해 종업원 문화체육 생활을 부단히

이 풍부해하고 공회의 봉사를 더욱 확실하게 실천에 시달해 종업원 군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부단히 강화하게 됩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계속해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